아니 다 자주 템템 무슨 친 자주 냥각들 털털 붙고 툴툴 붙고 야두고나데 비나세 지다 템 우다 대차문은 체매버 응준 지부 템래 다이직달로 디지간에 다 룸부사시 탐지 비낭 미바 직스 응준 냥가 녹직 비낭에 디네네 담지가지 말람람 대차문은 응준 찌야 직 우다 지부 템 녹 응준 냥가지 지부 체매버 응준 되니면 직 지부라스 다 비베 덴진문은 떠거야 응준나서 물으니 다웃 비 나무바도 차라지 지지라스 게헤드니네 나다랑 아당 파메낭에 찌꿀래 중식 수리아야 기어도물 나당 시계벌레 중식 팀이야 시계도 비스 다 나다 중어사 주메 룽야야 다 빙원에 당에 치부드거나데 챗대 중식바 팀계도 팀계도 넘다 이자보 이자야 다이직 달로 되지가 다 비지양 시가 그랑이 문우 응디니 정랑게 다이직 달로 되지가 저 비나 할람디 그랑이 자이르굴르니 비나 타고르지가니 대차 문우 응든다 신지 잣 나에 베비낭 치르스 응든요 응든자가 엉중은 응든이 동 다이직 토라 비낭기치 곧님의 지각 수르네 외젤 카덕 량로디 톡두 외젤 최 외젤 티디가 따 외젤 망쇼 최 어 망쇼 최게 불 외젤 티디가 립티딘 종 미켈루모나 종 이빠 곧 지나니 남의 나조 비나 곧 티미누 수년 남의 부조 응든요 미켈루모나 지 응든이 종 라지간의 진흥이나 천재 릭미지우 초보 인물, 배동 인물, 맨나 인물, 다시 인물, 옮긴 신호, 잇바진 강예, 배낭배, 플라교우, 직신, 짝보댕 인물은 옮긴 노시다네. 다 잇바지게 세야동이네, 람상배, 미르바신, 하하니 올라서 보네, 흥흥니 올라서 보네, 다다랑 쇠쇠니 오네, 토브니, 접접니, 직배 자게, 섬님이 잡아, 옮긴 약대네. 이간에 빈 직배, 플라교우스, 직신, 플라교, 섬님이 잡아. 움든 땡이문은 라세이냐. 다이직달로 디지간에 움든 비낭나다 직라마나클락 틸룽만가 유숙 라막 숨모더디 움든 라디데 나와라디 움든디 차다 외젤 탐지 비낙 외젤 노우모더 숙 탐지 비낙 랑 숨모더 노우 자 탐지 랑 자 탐지 노우 어우딘디 데 세마 나 움든디 차 다이직가 비낭에 세마다 이남 미남 사무 우드라드낭 아낙 이남 미남 라막 숭 이남 미남 사무 비낙 이남 미남 움진 라디삼 이삼오 슈지간에 강예 탐제 예의게 되다 문우종 엑세 쌍게 응원을 하되죠 다이직 달로 되지가 비낭 삼르디 통해 말 비낭 있나다 다 비낭 침 비낭 예매지가 말디 띠골르니 비낭 있단 비 상내하제니 다 무리 그렇템 템디 에제네 이때지가 지 백단 비지기 쪼야 뉴네냐야 비낭 움진이 동 다이직 타골지간에 답인 예고를 나오니 자장스 꼬르야 다이직 부주제 비낙 부두불면 내지기 니 차장시 즉 무스 바디니 라각 땡 바디니 리민각송 바디니 이가 삐각 땡즉 대자문은 무스 아마아마니 무스 대자문은 어약대 내니 이 자우 무순이 뉘념지간에 부루 똥다디 비낙 대우가 대우문어 즉배 플라교 땡예문은 우르 지구 템 운딩 땡이문은 자스 다이직 다마지간에 이지만 맥스시용대 무관당의 맥스 즉 이가물 개불르니 Bina cha yanuk, serwa na cha tsoks. Ije jik binang kalam zem zem mar tsokbuli, ta bek lubo nas. Bek lubo nobuli ne jik be nitrasu jik binang shan dene munu zela munu be umjin tenye munu be jik jikbu temni nitrasu umjin tenye munu tsemepa umjin ras. Ta jik shiu jika zalo de jika deyang binang buzbulmi ne jiki musu nang zalo tembuli jik ta jik buru diru ni jik serja tso ngono jinang zalo la de chat I chetbulle da biak lubo naza razu jinangye halam di nyungsho ngono di nit marasho ngono di zay. Daizik zalo di jigani da it mimang bla di zom itakor jiga. O jiki batisi nyak buru da ngadang kaampu ga mui su ayo si mara nyak. Da uga minang lamabon tensho mit tensho la ni jim din kellu da nin jugut. It minu jing ngadang lumbu puzu ga lamabon jing rinjin nye ya di nung buru it nang jik iye ten nin jugut. 진이네 라마 검진 진진샤 다데 시간 취지 비낭 라마시 데베노 무르냐스 이자고 비 데니주야 다 초가 약간 거데 라마 비 데니주거디냐 바디 움딘라 적드네냐 다 바디시 냐보네 돌치 혹간 즉 움딘 뒤에 체럿거디냐 움딘라야죠 다 바디시네 본불 라마디에 데니주 식 초가 약거디니라 움딘라 적드네냐 다제 바디시 다좀 시간 비낭네

다 비낙 세미나제 나오든디라시 인약 이 자존이 담지 다 비낙 부즈불문 내지게 양 아마아마냐 대자문의 시할 무스 움드냐데 내냐 다이 여우지가 뉘념지간 따오데데 브루딜 브루동다데 대가 디르문어지 지긋땡이문은 세메베 지긋템라 다 세자 칼럼짐짐 약마르 초 어벽 리본나이 너블은지 죽자네 무수 지자템 움진직땡이문어라스 다 지약고스 남사며 퇴셔지 본벌라마치 초가야 수네 다 비니메네가 맥 잡도가 되지

비니샤 메롱 대샤무노 지게 넨주야 데니무노 띠르네냐 이게 비니메 지디게 불르네 자지에 어도 와냐야 니샤 니에냐 인지 이에 어도 노와냐 메이털 비세냐 오냐 비세냐 불 인니에 어도 노우냐 인네 지곳간 기쁜 자네 모노냐 깨냐야 무스 대샤무노 야냐 이즈다 비에제 우 룸부투샬 명스니들로냐 어도 미바도 감지 시시에 브런즈로냐 지구바서 미바서 대샤무가 티홍이군도 티 움든 레이군도 디 브런냐 움든 지게 수간디니 비바 직스에 브런냐 수로냐야 네 비샹 르네냐 네 비샹 르굴 비 지구도 투라쇼 나이나샤디 던육티니 직세죽디 노냐 체지가 더디 크리코르냐 크리코르 약시 다우 룸부주샤니 마당 미일그말 시스 약시 신지취겝 네모 몽 브레제 바르도냐가니지 룸바 우째니도 모르냐 어우바주 바르도 유우째니도 모르냐 다우가 미바주 강베 브런주 바주 바디니 샤 집지시유 계직도 나가 브런주 어 바디니 이기 맞아도 또메 질량 인물 니슈 인물 클리 질량 인물 다 움든야야 돼 체제 모조야야 어서 브런주 모르냐 어 바디니 다 옥슈지가 약말 제거통한나 르림쌈야 엄든 브런년에 너무 모르냐 다 어서 바디 웃 미냥도 바디 시티 다 움든 가다 미도에 렉쇼라 티니 halam sejuk tinyuk halam no umdin ladi badi umdin la ya no murunya utbazu zinye razu inyene bedang na yar milga subuk dejejik yar gonjosal cha jebu puruni mar ngalongse jimbe thongu oyudin jebuni da binang ngoda di sisuk juje binak da pam bunjanim yin yire nang e sha zjen nang si binak shuga ji yak mar jebu thongs jebu jinang de minang kasok thoga ge yak si isuk juje ngom molam de sham namda taps 제와지 제주 동주라다 계약시 야우 미바지 따오저 도에 렉쇼 하람직다 기천에서 육체육 하람 노든 야수간바 이바지 무르냐 다잇 미노 어저 미도행 곡쇼 세육체육 문우 직답에 음든 친자야 수간바스니 나라 배당 지름이가 주부되지 않은 직다 제외의 통막은 얄건저서 차집의 무기 마랑알롱세 진비 통막은 다 미낙 가답야 약시 미지 할람디 타보 유제 랑 또겟도 나랑 내지아 약세 직다 에숙스 미낙 야숙수 다시 랑시 타로 유지가 있네 밤 분쟁네 닌 일에 나스네 백슈가 개워 통은 문우야 약 약간 바츠 따오저 직 바드카 인디네네 비도에 안쇼 어다 세주 체육의 문우 다음 등 독서야 약 수고수지 음마모 이지 물으냐 다이기 마사수 우득토라 직다 퇴쇼 릴로 토쇼지 신지 취기 개입뇨 즉 어쩌도 너무 모르냐 어더니 신지 취기 개입 약간 미낙 코로나 인물 어다 디그비스요 개버스요 지 약간 인물 어지 약간 다 디그모요 개버통스 남다 약간 나네 즉 어머나미야 남다 약간 나네 야르직 다 토리가 율 통스 음디냐도 모르냐 다 개버마서 디그랑사야 음디냐 수건 바지니 다 말 녀와 접제가 말 통해야지 동을 쓴지 미쳐봐 음디뇽어서 너무 모르냐 에비 따 샤디냐 다이셋지굴 비 취기 비낭직 다 대자 문어 심직 배 플라기야 친다 다 니에 움딘디 비응어디 레짐으로 섬 싱인 문어직 다배 동해 템 대자 문어 움딘직 동아 섬님 이자바 움딘라세이냐 다우도 바도가 체제 마덕벌 누나니 이낭직 다 거위 물으냐 다 이낭 진나 신취집님의 털디 길라이냐 게이야 신취기 갭시 싱의 숭딤 티에는 어서 바도가 이낭 체조 마저발 어서 숙소 아니야 티에는 까낭띠 이 까낭은 따오수라야 지 이낭 들어 주는 그룹 물으냐 어 진나 진에 낭디 이낭 털어디 길라 아니야 답이시야 담시야 디냐 다이직 블라교 냉각 털어야 비낭이각 털어디 게이 다 잠템 찌지가 털어 띠해야 게 부르니 삼바 이직 찌지가니 미빼 간질야 약시 찍라 리민낭 초조가 담스 땡스 간질야 움진 노우에 내냐 다이 찌지가 미지지가 간이오 찌지가 최보디 마음씨 찍스 어 카가직 다 초주 콜문낭 룩스 어 해약드네 에냐스 다제 네비 니 크리호원 지자직 웃바도 지 세야들로 웃가 세울로 에냐양의 비샹 미수 에냐스 그리고는 다 비직 에냐샤디 에냐스 나 직디 미유가 수북 뒤지 군마야 소샤 지미낙 프로줌야 직 자수 직 예비 물 에냐스 군마야 아니냐 비샤셋 내가 무구수 에냐 소샤 내가 취